0: 물 걷나?
1: 올리 올리
0: 레디 차주도 대처가
1: 오예미네
2: 얘네 빨랜스기다야
1: 더코베야 더코베야
2: 아이리쉬 커피 우삐야
1: 쿠베 쿠베
2: 사부 유나 버스 레셔
1: 오예 오예